0: 神，快手啲掘啦，新聞都播完啦。波城掘掘掘掘掘掘咩啫？
1: 哼，犀利啦！听讲里面啊，乜 LP、EP、CD 都有噶，唔好买咁多啊，掘你啊掘啦。
0: 诶，好似得啦，
1: 系喎，喂，快大啲啊，快啲嚟啊，喂喂喂！
2: 我哋终于揾到啦！
0: 哇耶！我哋揾到啲咩啊？